0: 앉아서 이런 만들이란 따오. 꼴랑꼴랑 빠사람이 안 보여. 이 뭐로 하잘래.
1: 한 소리 가라테. Saya Inspi Radio RG dan Anda masih mendengarkan Inspi Radio, inspirasi tanpa batas.